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기란타파 얀데 뿌에레
3: 장면에 드만에
4: 뜬게 에르볼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Ma igual es guanches, cabrón.